0: 생년에 다다 시든 레르마 나다지 아니 세름 조모닝 아니 여전 넘을 한게 됐으더노 갸비접든 켄르 머직접든 닝 유닉 몬남 선넘버 다 우주주지 다왕군박 나우초이릭슝 럽니르캉 겐톱든 스링닝 더블 한게 지시 도노 겐든 한게마 연든 지그르마 닝 갸비접든 선나사
1: Oh, I'm going to...